온템디 싱야비 사미남 예야직 카통모답디 오야임 예르메 이니야 죽니 보초딘지 싱사록슈지 직비 대비디기 예야직 이제 그립디 부임 예르메 주가 그립이 오야약벌에 다 이주구 다 나제 초딘 곱니 예월라디네 비난 카통올라디네 비 곱지 비난 립 곱지네 바 곱지 김전 이슬레디네 치고 오야라섬으로 예르메 이쪽고 답이 제자문어 사마이네 께티네 가진가 께티우지 답이 초든 생사록 주지 그리프이며레 다 그리프이우지고 제우지 답이는 께티워야라서 모르게들메 어느 것도 야친가 당시 규비나는 두노디 제우지고데랑 용도김부 약벌신가 당시 개월이 사오이나야 치키티우라 임부 미개월이 사오이나야 친가 당시 두브레 임부 자 이것도 약벌에 친가다만은 강브랑 치고 렌데인이와 치치송 약오지 조제반의 아디샤시다 대체만은 게테미아 송도물 조제반의 아디샤시 겨트저게 벌에 치고 레김데가 치송 야니 납지게야 낭나예 치 레김데가 치송 약고 섬불쇼니 야 낭도물 이데메 약벌에 친가당 비진행아 숭노물 제가 할렘디 우뜨직 이제 제부들 전부 말하면서야 레 미가 할렘디 싸워 삼야 이제 사나데 지가 머림 삼야 마사마니 비질로니나 싱가당 시틱부디 시데미시지가 머리미소 마사마니 시틱부시 제노티가 도니오이네 간섬 지식 이노체 닥자디 데미야 싱가당 시 치지 통비도 되는 지남나디 루드르메니 치 요디 루드르메니 어디모도 주 레 미게바 브루티데 우띵시지가 마야사미야 낭메 모통아니 베네직 레 미고 탈렘디 사워지게 두강아당시 자샤문의 둥행용소야 레임부로 있습니다. 이장 삐지에 이제 요김 치 틱베디 사야 데드 치가 치고 치틱베 시징이 셴네 미기 마사마니 다드랑 치틱베지 사사야 잠수미르 데이던 버루니 이글레디네 치 오 죽뱅이 아직 레금지 이나 치 가탕 비지네 아송은 간나레데 시신 당발라 예다 레간나니 레 게원네 틱베네 고 이죽 제수 당야 죽 간나레데 시신 당발라 다 레간나네 고 이르디네 칭가당시 기드닝 듀닝 두브닝 이빠지 감프라 레귬레 레카나니 레게원니 미게원니 주고 마당시 움진테랑야야 로드모르니 칭가당시 다다 두브라서 둥에라서 주야 지나버지기 레 미게원니 움진사고 대보샤 마토레데네 마당시 지고 야 로드모르 다 두지 마당치고 파마티기 부즈이느야 파마시 즉 균으로 인해 담보디 티티장디 말포 비수이느야 부즈 티지 쇼크쇼닝 티지 잠쇼닝 티지 기도닝 티지 루쇼야 로드물 이즈미는 수수 수랑지 오야 라수지 같이 게야 로드로 규문우디레디네 즉 티 작쇼디네 티 쇼크쇼디 게와니 이즈미노 파마나시 토라 담포 비수와니네 이 담바다냐 포 배 망령문의 포 인내야 티 작쇼 티 잠쇼 라수지야 소수고 레사당의 제버기 왕기 즉 티지 람도 육주라소디닝 티지레 작쇼라소디닝 티지레 기주라소시 오야 라수랑 임불 다 샨노테가 피레가 시소이네 칩나나 베가 치고 캡티놈 캡세나 렉싱예디 캡세나 렉싱예오 치게 치고 다 나당 보드냥아 치 쇼티 쇼 쇼티 캠츠 디우몬니다 감시 자 챵염디 치고네야 치베 균돌롱제 바스감 땅가 로타야 치 뽕조 강뿡다야 강북 티랑문은 캠션 디송 강뿡다야 치 뇽비섬게데메 감시 치 뇽비불에 치 대다더랑 예벌에 돈의 티게 내게 숨게 예벌에 대쇼티 쇼쇼종 쇼티 잠쇼 낙쇼 쇼랑종 낙잠시 잠장기야 왜 이게 모르게 되매 대다 갭시 다 일이 낙쇼 지능시 방야독니에 우다 그래면 다운에 낙지나 쇼쇼게니 쇼치나 잠쇼게니 다그러더니 야지 다뿡다 다운용비나 대 낙장자게 낙잠 잠랑자게 팅숨 울죽 난숨 염바니 쇼닝 잠네 팅숨 뿡다 염비나 양집에 낙쇼신 쇼를 다랑게 이쪽 잠시 잠자랑 좀 부르는 애들매 다 죽다니 벌에 잽시다 제답랑 뭔니 다 소소랑 레김리니 니 닥체 녹니 다 친나버제랑시 사당 마사지 개버제랑 그육니 예야 치고 오야 나옴 애들매 어당 엄청 레네 비출니 다 레이지 사사럭주제 저랑시 용육랑 임 랑시 칼레기도데 용되네나에 랑시 친나버지 레디사야 레지 마다오 응안한 껴님불 이르디네 죽나시오야 라숨삼 삼나통 오숙임 슈티 미낭 대자문 람조 유게 미낭 쇼슈게 미낭 자슈게 미낭 기타 템슈게 네 시마 죽나기 프라듀지 메기수야 다 우츠모도 라고수지 베낭 베낭 미나 소리 세남 삼불 나낭 나낭 소리 세남 마사왈라티네 죽은조니 라숨 삼부디네 다 다니 송데 우치고 남마다 보디 그디네나 디당 툰비 고수닝 툰비 규디사 올레

이 레벨에 즉 시듬 내면이가 옹이 시듬지 삼이에 만나러니 대장문 우치지 즉 하장 틈디 움진디네 즉다 내가 담고는 숨가랑 즉 다시 시시 코로나상 부지 틈슈지 이제 왔더냐 불슈지 나 돌리지 슈잉이었다 틈슈주 코로나상이 아직 왔더냐 비 퇴쇼가 부지 불시 코로나도 슈도 농이 돌리지 슈도네 아직 부지 티지 롱로블에 부지티지기 도서로 아무 지구 들어온도 동의야 지구 진행아 아무님의 주다 복라다 나서지 시지 샤호르니 부지지 담시지 다 샤호르야 지구 이 종교별 내 종마다 보야 부전시야 지구 로치나가 코리아 중년이면 내 말할 로운 양에 지구 지구 수로 다 즉 다 부지브리시오지에 다 거르이노 삼 야로블에 부지 수로옹블에 부지브리시오지 장그시 차이나냐다 부지네가랑 주문어 막지에 시 부지네가 시 즉 랑지 즉 배 대사문어 즉 배 개이 어야야네 즉 강삼대다오 개유상 즉 파문의 쇼제다 개유운염나 즉 돌변한 테마디 개불의 즉 렘당아 미디 프레티 인가당 유부 미디 이제 리블레 즉 목 파문의 어야네 바다 개야라 니크랑 리블레 이미치기다 오다 이제 파문의 구나 미타랑 예비리 제마 미타야 즉 파문의 이닝아 쇼메디우야 즉 메타야 챔지우시 마서도 파문의 이제 지야다 이나 우리가 수가 무는 모르 예샤대 예죠 이죽대 비비 게이티우다 이딩아데 이죽약 벌레 즉이 미지기 즉 비시에 그러 다 이비 크리코니라 이나 참아 그이 먹으냐 비대과 크리양이 시들 참은 좀이 아니셨대매 좀이 음신들의 좀이야 비 변한 부정도 양이 찬에 하신들의 다 비력 캠제고 무지디시 대비 박사 지르냐 비다 배치만 넘은 오지기 이죽이 미지기 비대 이질의 박사를 비 바서 비스벌에 즉 이 부지지 대사모노 미부터도네 다 백 니시 콩하고 즉 비 이게 유드즈 동드네나에 비 미디소야 창통 연주 뭐야야 즉 신이에 말아서 예수 즉 신가는 즉 비 고쳤대 고띠냐 즉 예불에 이직 숨직 비 부지기에 부지기야 즉 약불 신신 즉 막지 창통 여용 고가 책불에 예 부지기야 랑메티로니 랑메들 다들랑 잘잘아 시 고페 모노불에 즉 이 막지게 고 보자 내가 즉 이니시 고메보고서 신인의 비제때 오직고야 레통비 띠야 그래 즉 이 부지기 양이 랑베드냐 아 이 부지까지 너니 부지질이 띠라 쏟니 부지지 아 부지지 옷 부지수 숙인 막았냐 백하선 오야야 즉 이 대자문어도 둑띠라 했냐 이즉 비 왔더냐 그 위에 당이 쓰나 이 움진 소리 문어디 개아이 남삼이야 즉 비 왔더냐 와르나스 쇼가다 그 위에 즉 와르나스 쇼가다 개불에 즉 비 와르나스가 미 아담과 롤롭미로듬다 롤롭미 고르티가 즉 이가 죽불에 팅딩이 부풍티옹이다 이제 롤롭이 풍지옹이야 즉 풍지 미 분낭디 시야 분낭디 풍티옹이야 이제 우저 로흥에 로불에 즉 이즉 막지 즉 이 분낭 비 바사질에 심착다 착다 초디야 즉 이제 풍 로비지 쓰용이다 뭐 비게 샤브지 어제 이가 로비지가 이가 존행이 이긴이 똥입니다 비동야 즉 비시 이 우조사도로 즉 예불에 즉 니다 백 경전샤도 예즉 예즉어야 막당시 고우통 예부즈부나 시스야 고래 막 예부치나시 고우통 예불 이즉 비다 아는 옥박사 야가니 예비 대 비대우가 그 위입니다 비 대 비대우가 그 예즉 비대우가 그 예불에 즉 다 이즉 막지 시부치 시님에 대비 이즉 막지 시불에 즉 이즉 다 누르가 말 산행아 럽불에 이즉 룩세가 막신의 박사지에 누르가 럽죽내임에 룩세가 이즉 빈 로우냠다 이제 이즉 빈 로우야 즉 이제 로우야 로우약 불에 즉 어제 즉 대 로나 럽불에 대 군마나 온에메 이가 규자라 템라 대우가 럽도비 이제 군마나 온 불에 대 이제 비 다 비미시소네 이제 놈이 막대우가 로우야 놈이 감내가 로우야 즉 비정타르니 다 니시 우쪽은 누그라섬니 땀샷네메 비 이제 어쩌고 누브라에 예약벌레 즉 이쪽은 누브라에 이쪽 비 다 먹불레서 금진이 싸워지 이 지리야야 어쩌고 누브디 이 시유그랑 음진 망디 시르 미나라사시 돈노에 이 시르메데고 돈노 따오다가 타로서 이 대야이 남삼이야 예예가 상에 좀난 등이 오지 슛 대망 주숨 탐지고 진우디 넘불 비나님에 대게 거리디 슈르게고네 삼이야 즉 비주도로 상제님에 개요님에 어제 상제시 즉 비켄냐 즉 상제시 비제 쇼야 즉 군가 오시 옷 불민도 크리오다 비제 비겐뱅이 비제 비에 남나무누니 즉 비겐이야 즉 뭐야 즉 상년님의 크리코로니 즉 상년님의 비 김전바강 휴이야 즉 니시 즉 당이 즉 취지 야유니스 니다 즉 뭐야 남나문 취예니 불 이나 취야나 남나임니 즉 군가 오시게야 우조지 결론마 놈 다 결론마티님의 언제매 그야 비우도 취 비시 취약도니 비시 결론룹도니 취약도니 군가워시 야나야 즉 군가워시 이제 결론마님의 크리고리아 즉 비시 취일 빼냐 아 이제 즉 결론마치기 다 비시 취 취일

신다레 비진 튀졌디 말할 시가 매하는 게네메 다 뭔가 이 무슨 샷디메 다 이 교수 모두 소 인익 조이 뭔가 그 시죠 무딕 박 출로 약간 나서 이당 덤버 속지 해지고 녀와가 와야와야 니 비 달엔 베나 와야와야 통쇼 언니 벌에 지금 무딕 보다 공지 런데야 뭔가 이 무슨 무릎 덤버시 이리 카동원시 마셔도 돈 무릎 덤버 우주고 녀와가 니니도 와니 이리 징이 여기냐 다 무딕 보다 수르강 섬야 비시 떼어내메 뭔가 이 보티 소돔 녀메 모갈보시 모갈보시 배치 샤옴님에 모갈보 이기 김자야 샤옥임다 모갈보시 대차 문우비 이가 대차 문우비 메베토 야 티어야 약벌에 실부시 지금 모갈보시 이 두윤 주배 주줄과 속도 길버디 임니 컴슴 강비 루비아 이나시야나 이시지가 뇌기 메디우고 야르타지메고 타보고 대차 문우 주줄 탑살간데 임 이 독지 지금 요즘 주주디 못도노 야지 개야노 녀벌에 니 시간 시간 지금 레지기 논냐 지금 니 주주도 육산이랑 말하니 움준디가 지금 이시 움준해라 이니 나네메 양벌에 지금 이쪽은 니 주주를 탑관도 민항시랑 랑글 레지 나 사니우니 이 레지 다 마도네네 슉슉으랑 죽고 죽은 동해 용어수로도 님에 아니 이쪽은 레지다 무딕분 낭락고 이들샤 문어디 삽다당 아당 시스 무준의 삽다 시트고 손에 움진라고 수지 점전시가 되네 죽 레질라 되네 라솔로니블 나나 아무시 카요야 모르니다 아무시 카요야고 죽고 레앙한 부치기 당이 다짐이고 덤나에 미낭락고야 삽다 시트다 지금 미세동어수로도 무니다야 렉트오야 임니 낭원님에 약벌레 즉 아무시 카여야와 쯤디스네 슉슉 다짐에 고왕톰나양 이쪽은 다 메디우이네 죽고 마당 움진이야 죽고 야로독김 쇼 죽대샤모노 오케브라스 모르니 되메 어 어떤 강브라 죽고 레고 데보피시네가 노고야 임불 자 이스베 레 즉다 필체와 녀오지나 임보다 레디 할림디레 아무시 카여야와 쯤디스네 우죽은 디슈가 죽고 용구이 되네나 장고 다짐비 고왕탑나야 랑쇼강 게임하고 레 움진디가 르링 내되네네 층가 당시 이가죽 가요 야오닝 밀롱 플러소닝 움진욱다 죽 다짐하는 오야야오지나 디베경 샤마한테 층가 당 이와 게임하고랑 층가 당대도 너 움진덕 배우다 맞아보듯이 의미 어쩌곤 축구야로도 김보론 이랍니다 이제 어쩌다 레 마치바다 미제바에다 레디 마사원에는 가 당시 지금 맵스토니입니다 레 마사원에는 다가 당시 지리라서 강프랑 레마사원 오지네 네네 디가다시 라스먼메 베네가 로드메 디가가당 거리낭브라랑게나 쇼티 타로 쇼티 시솔라 게알라 니고솔라 쇼티 데자모노 브라템강마 데나랑 미시소 지가 메야올라 쇼티 이가직 멤나동나 마나솔라 쇼티시 나솔라 측나가 마 베지네가 넘 쇼팅아 촌종시니 까오니 멤나동나 마나솔라 슈그니 버나샹 옥촌종 냠음 니름 신다레 나지 즉 레기 대부지지 레마사원옥임니 슉 나고서 레사원옥임니 우측은 가던 가브라 레마사원네네 즉베 시르모고소 침나 메깅이오 지낭 아막로냐도 메가 떴나에 메키아라 미시소야 따오야 슉 타로 야로도김 레사원네나야 레디급다삭 즉고 메가 떴다에 미치고 야로도김 지지밀레 리무치나 레앙안바다도 지기 즉고 샨바낭시 지지밀레 메가 떴도놈 지나 메가 미치고 야라스김 Logidiga Shina, Jizim Melichik Yara Pra Inbi Praga Yaju, Sam Yanubiasuk, Shabana Wong, Shabana Wong Belichik, Bir Shachuni, Tir Shar Tap Medu, Chuk Jizim Milichik, Woodki Landing, Jizim Milichik, Shem Lapu Yushot, Jizim Milichik, Chuk Yes, Hangoto de Lamunum Jizim Milich, So Mijo Chiki, Ojuka, Chuk Lanang Pumada Soya Belichik, Gansam Dipta, Woodmata Motor Nation, Shatriku Monia, Jizim Milich. It was a song Yachuk, singing a watonum, soning. Singing a watbele, chitimil, soning a shong, tau hebunum. Tabi, soning a adnagata with tau shongating a mega totunum, be shing, bong chuingi, chitimil, eating a yi, ijuk num shot, totumble, shing bas gang chi, a chitimil, chitara, iji su, shusu, oyerasu bas gang zanchuk, le ba ta, le masa one, chirang seria, a murudukim. The lady saw ya, da matu ninani, Deshina, Chico, Le Majibadam, Lejiba, Chumisawanye, Chuka, Tengti, Natashe, Minjugram, Num, Kasikiwa, Tata, Tata Rami would not see Uzo, Minjugram, Sisuba, Minjugram, each budget, Kene, Yongugele, Lanang Shanjal, Yongugele, Nogunang, Shuyumber, Teshuke, Niwut Menumber, Yakbelejik,
마당시 싸우고 내내 겨우 동닥 쇼기에 겨우 앞짝 쇼 동닥 쇼기에 다들 싸우고 대부지 마당시 민 이가 다 마도 내내 민주고야 로두김 빼내 곰블루두북 말 로기디가 말 슈수이나 개 대지에 원칙에 곰블루두북 내 곰블루두북 진

강조 무수도 야우치 디강아당 레그샤는 쇼르가 미야랑야가 비우치가 소소 니나네네 레멘디스가 부디아케나 즉 예법자로 브리슈레임 니다메 다 이제 브리슈레임 니다 문우 자원의 문우 제도메다메 다 브리슈레임 니다메 다 디분 닌제잔 요치기 미나 둥둥 소도고 러기리 넘나 이제 디 할름 삼도 통메리 넘 나 디분 닌제잔 예 집에 상지 좀다 되고 나나임 대본 이제 전년에 좀 대처문도 다 나가 자수각도 넓송하게 되네 넓송하게 보래 즉 이 대본 이제 전지게 민갑자 크리스 비송하게 되네 비기비하게 보래 토도 자수네가 미나 동동전에 군마디님의 작발이 별바는 속적 비토도 잡됩니다 미나 동동시 집 아마 천행아 고고를 불 고고시 불야통야 속적 녹됩니다 자 이제 비야 여기서 불래 즉 미나 대본 이제 전시 다 웃 미바수 강 비속군이 비숏 나니 웃 미주나 랑숏도 비낭시 예베 비녀와 그이물 다 비낭 티르문 비낭 티숏 통나 웃 밀 납게 주강 타르코니 삼야 디보니네 자스 미나 둥둥 숏 통네 메토라 숏 통불에 다 비시 깔바 계적 소조님 제어다 자문우 사원님 나 비시 비숏도 다 숏도 판매도 되지 아무도 사우물에 싸움신다래 예배에 할렘디 싸움나 비셔 딕베에 싸움 사드 지나 미 개워지기 망쇼도 일하고 임 토다 미소도 딕베에 싸움나 비 지나 추시업지 미 체다른 것도 있다도 솔직히 비시 닥슈 망쇼게 임 이제 대 미나 둥둥 디본 인제스 미나 둥둥 소도고 딕베지게 마다오지기 디본 인제장 주고 상예 고왕탑이야 상예 원석에 레멘티가 주다옵니다 이주고 이집 예배지기 생동기 레멘수가 주다 야 예배라서 없니 지나 비트자 아무노디 비르틱부터 하오니 공진들라서 없니 다음에 약불 중 아당시 도조 개보 덤슈디라는 딕비의 브루디 노디 오약세 놈 각적 그에베니네 오약세 로도 다 우치 신예 것으로 개보로도와 딕부로도와 아니네 개보 열었음에 딕비 열었음에다 지나 개보 망실한 거임 미나 둥둥티티 수도 비싸 딕비의 놈 이나 이쪽 민납제 타로베샤 이쪽 미나 누누비낭 예와 그의 모습이라서 지고 개월치기 대자문은 개월이라서 문제들매 개월치 대자문은 이라서 이쪽도 양아당 내게 양호를 보내 대가 딕비 라막내나 개월 마셔 라막라 대 개월 라막내나 딕부 마셔 라막라 갑딩 갑가 야 프리쪽도 옵니까 대가 아당 소샷데 딕부놈 대가 소샷 거슬라이던 소샷토나 판노 마셔 라슬라이 로듬디가 엄준이 라소놈 이치고냐 집고 해놈아 나당 다 레오미아나 임쇼 레니오 치 나당 프리우디지네 움진디가네 할렘디디데 지레이클로 삼 쇼티토가 데 지레이클로 삼나랑 이쯤제시 슈쿠 대자문노 디그템라서 나당 시시죽님이 어디모도 야지 삽삽 야고숨 니들메 삼루지기 데 베이디니 레브름닝가임 삼루시아오 김쇼 참티나 치코베 수임지르간디 노미에데메 참 수임지르간디 수임제게 아직 비 미나님의 수임제게 개복 포장이가 옴이들면 비 개복 포장이가 옴이야 즉 비 이제 지고 이제 다 루시아도 메리우야 루시아 즉 비 삼도 통내매 옴제 무시야 즉 비 개비 자고지 예꽃나 내집바야 먹으러 군이 삼에 비 삼도 통예 배배 이제 다 비 삼도 우주고 내 통수매 이나 비 신나랑 비 플랑팀불 개비 신나랑 비 개 꽃막 함도 무늠에다 백동삼입니다. 비직사고 꽃막 함에 무늠 개입심막 함에 무늠 개입시나 미나 개복을 미직심되는 이딴 꽃막도 비프랑 시에중한이 꽃막 함 무늠신 비삼로 움직은 나대 꽃 개입시 이직사고 신여원에 너희 오야 음문한 까오야 통원이 음래급은 오야 약혼이 삼비나 오야 삼로 통수부제 이제 비 이제 신앙 잇마르소야 이삼로 꽃게 다다랑 남길법이 고만한 거임님이 이제 개복 포장예시 약보 나오는 개부의 말을 죽심다 콜로가 자야 미난 개, 남, 미케미 길지는 정불에 모통오야 개부시 미칠다니메. 심다 콜로시. 약보다 레 인심디시니 똥우랑 레 용용농어 다시. 오야드 미시 똥삼 이통, 레 미개부 이삼도 통우치기 이제는 대부분 용용농. 어쩌건다 미삼도 치기 다 고위지가 무늠에 비삼도 통우소. 지나 삼도니까 치기 오야르도김. 삼로지기 비트 신앙하셨는데 미시 나당 미신도 되네 신앙삼 비 신앙삼모지기 실양이네 미시기메 비시 람주 무유나 삼나 람주 무유나 삼모지기 람주 유박한 무덤에 신아 신어로니나 협상제 딕받는다 비신앙삼모 딕부지 부시게 이것은 비시 시가 말하는 이제 랑시의 조건 나당 삼로지기 예수의 베르트 남나 마르나삼 초아디 남나 라나삼 나낭 닥슈게이나삼 운진라원의 비시의 독자들 야권의 삼모 삼로치기 예수야 니와 난 메상형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 예수야 레오디 마삼